0: 빵빵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깡갱기 갱갱.
0: 아름 뭐 오빠 백궁. 오빠 너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네 강 가랭갈이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도고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하피 강구 녀켄 QR굿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,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
2: Pro 4 RRI Semarang, ngeleluri budaya Jawi.

0: 빵, 빵. 오.
1: 들어, 들어, 전화가.
0: 오빠,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머니까, 궁안이 뿐, 그레스.
0: 그레스, 오빠.
1: 뿐, 사사에. 그레싱 뿐, 뭐든 깡갱, 깡갱.
0: 아름, 뭐, 그, 오빠, 백궁. 오빠, 너뭉수, 싱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, 가랭갈리, 빼트로. 사니끼네, 블론조, 뜬도꼬. 뜬와룽, 너뽀 미니마켓. 쩍갑 낭기 그레이스. 뭐든 싹 낭기 주잇.
0: 백궁. 구위 진능니, GRES, 디보초, 그리스. 마야르마니 코 그부뚜완 쭈꿉 구나 아키 해피 깡구 녀켄 QR코드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깜빵 쩝뻣 란 암만
1: 웰라 다토스 디디 그리스 부서코 기텐
0: 두두 박궁
1: 웰라 기폰 냉하튼 구로 ngambil artani ten ajeng kulo nggih nebus gaden
0: ora genah.

0: 빵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금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공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 생뿐 뭐든 강경 개경.
0: 아름 뭐 오빠 백금. 오빠 너무 소싱나 낫고.
1: 뭐든 된. 자리네 강 가랭 갈리 페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도고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금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고 그부토완 쭈꿉 구나아키 하피 강구 녀켄 QR쿳 무리 프로세스 transaksi dadi gampang, cepet lan aman.
1: Walah,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, Den.
0: Dudu Bagong.
1: Walah, nggih pun,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,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0: Ora genah.